먹거리냐오. 커피로 바꿔오고 이카스 팟마서 원기 글소번 따라고 있어 기썸 따라오그리모 Jam kesiam, gisem jam kau bermisut gosobo.

0: stand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산다이 부당. 산다이. 산다이. 산다이 부당. 위크링업 FM. 띠가 힘든 것.